0: Libertad de Bilingüe, ahora cubriendo Tulake y áreas aldeañas en el norte de California y el sur de Oregon. Encuentra a Radio Bilingüe en el 91.7 KTLU.
1: 사진 요금 게 이요 레이냐 캘리포니아 냐 카체냐 이요 이치구냐 디긴제 고 카티 아고 군추퀴 군다토 군냐 디과토 이치니 군추퀴 다고 군라 눈 사진 요구라 신인요 에타시나 주퀴 비시 고군 바라쿠비바 과 아고 군라 인키비 타이니니 라군다토 군냐 디과 탐바 안도 군사고 군추퀴 진신인요 에 누라누 고 군추퀴투 Ichini kun, kas cuenta conmigo te inini. Tu kuni kun kunda nyusha eña. Ayo ichi kun nusha chinyugura. Kubiki bikunya 99calor.org. Nyayo ku y mensaje nya tashna na kal osha.
2: Encuéntranos en facebook.com/radiobilingüe y danos un like. Me gusta.